0: 仇。阿妈呢一次有机会报仇啦，当然系欢喜啦。系呢，你快啲即刻去见包大人。你话阿妈揾佢失言，叫佢马上到来，不用迟滞。
1: 妈，人哋系堂堂一个官嚟噃，点会嚟我哋呢啲地方呢？系真系越讲越滑稽啦。
0: 你唔知咁多嘢噶啦，你照阿妈嘅吩咐去做啦。如果佢系真正嘅包龙图，相信一定肯舒展降贵嘅。
1: 妈，
0: 你去啦。
1: 咁好啦，我即管去试下啦，睇下佢肯唔肯亲自到嚟啦。我去啦，妈。

0: 번째 가야분.
1: 쇠망, 내 코이 라이리야오.
0: 난 코이 라이리야오.
1: 쇠망 코이 라이, 쇠망 칭지.
0: 산채 칠라 칠라.
1: 쇠망 칭조.
0: 산채 칠라 조. 为夫此次报国投军，气压万二，龙颜大悦，高峰元帅，佛罪西也亮。